0: This is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ing figures. Now, our guest today became a scene stealer as Honhee in the 16 million admission hit film Extreme Job, 극한직업. After a glamorous career as a top model, she's now expanding into new territory as an actress. Please welcome 장진희. Hello. Hi,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Hello everyone. I'm 진희 장. It's really nice to meet you all. I'm glad to be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0: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It does seem like you're a little bit nervous since this is a live show, but yeah. It's going to be fine, okay? It's going to be fine. I mean, you're always so charismatic on screen, so it's going to be fine. You know what? Our crunchers are tuning in. Nuruddin, Benny, Bruce Padgett are all saying hello to you, 진희. 네, 모두 안녕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All right, well, you've come from a film set all the way here to the radio studio. So I wonder how it feels. 촬영 현장에 계시다가 이렇게 생방송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신 기분 어떠세요?
1: 저 생방송 처음이에요.
0: 아!
1: 그래서 지금
0: 네.
1: 네, 떨리고 긴장돼요.
0: Oh, okay, so it's her first time on a live show. So she is a little nervous and really, very nervous. But it's going to be fine. 그냥 녹화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Just feel comfortable, all right? Okay, so on screen, 진희, you have such strong charisma and aura as well and presence. But meeting you in person, you seem really warm, you have a really nice smile, and I'm sure people around you tell you often that you have this unexpected side to you. 스크린에서는 이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웃는 모습도 너무 따뜻하고 정겨우세요. 반전 매력 있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1: 아, 네, 좀 많이 듣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은 제 원래 성격 예요.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0: Yes, so she does get that a lot. She has the unexpected side in her, and this is true her. Like, this is the personality that she has naturally, and she doesn't bite you, so don't be scared. All right. Well, here on Brunch Club, we've prepared a few keywords, all right? So to explore your acting career as well as life, let's take a look at them. 여기 브런치 클럽에서는 저희가 키워드들을 준비를 했어요. 함께 배우님의 연기와 또 인생에 대해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Ta-da! It is reset. Now, you debuted as a model in 2002 and spent nearly 20 years in the industry before beginning your acting career in 2017. So I wonder, what made you give up your veteran career to take on this challenge and start a new career in a new field? 2002년이죠. 모델로 데뷔하신 뒤에 거의 20년간 모델로 활동하시다가 2017년에 배우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한 분야의 20년 베테랑이면 모두가 대우해주는 최고참인데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1: 아니 뭐 타이틀을 내려놨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좀 비슷한 장르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물론 굉장히 다른 일이긴 해요. 모델 일이랑 연기는 굉장히 다르지만
0: 네.
1: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0: 그게 답이네요. 네. 하고 싶으니까
1: 그냥 했어요.
0: 네. All right. So she thinks being a model and an actress are quite similar in that they both require you to stand in front of a camera, right? And there wasn't any sort of big motivation or reason behind it. She just wanted to act. And that's how her new career began. All right. Well, what was it about acting then that became such a powerful new dream and goal for you?
2: 그러면 도대체 연기라는 세계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장진이라는 사람에게 목표와 꿈이 된 건지 궁금해요.
1: 아, 이제 사실은 연극을 모델 일을 하기 전에 조금 했었고 아, 네. 그리고 모델 일을 하면서 점점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연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0: 오, 오케이. 네. So even before she was a model, she actually played as an actor on plays before, stages. And as she was a model, she had opportunities to act as well, this little bit by little bit. And later she thought, you know what, I should start acting in earnest. And that's how it all began. Well, actors have to go through auditions to win roles. That process wasn't easy either, I assume. What was it like for you?
2: 배우들은 또 배역을 맡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잖아요. 이 과정들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네, 쉽지 않아요. 오디션은 항상 쉽지 않은데 어렵죠. 근데 이제 조금 오디션이 긴장이 안 되는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아. 이제야 조금.
2: 네.
1: 네. 잘 준비해서 오디션은 네. 항상 전 거의 평생 오디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All right. Well, yeah, it's not easy getting roles and going on to into auditions. She was a little nervous in the beginning, but now she's starting to become a little less nervous and anxious. Getting used to it, I guess. After going into quite a lot of auditions and it's going to be her, I guess, job moving forward like continuously going on these auditions. All right, moving on then. After all that hard work, going through auditions, whatnot, you landed on Extreme Job, that movie. And you really caught the audience's attention as the character Sunhee, the bodyguard of Shin Ha-kyun's character. And you performed the action scenes without a stunt double.
2: 치열한 과정 끝에 영화 극한 직업을 만나셨습니다. 네. 극중 신하균 배우의 보디가드 선희 역할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액션 연기를 대역 없이 실제로 하셨다고요?
1: 아, 대역은 있었고요.
2: 아, 네.
1: 사실 제가 욕심을 많이 냈어요. 제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고난이도 동작들은 아무래도 할 수 없으니까 네, 대역, 그런 거는 대역분들이 해주셨어요.
0: 아. Okay. Well, she did have a stunt double. However, it was only the

0: complicated moves that were on the stunt double. And she did as much of the actions alone, by herself, because she wanted to. And here we have a cruncher saying, I remember her on Extreme Job. 우리 크런처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극한 직업에서 봤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Yeah, that's her. She just gave you that look, that scary, charismatic look. 어쨌든 액션 씬에서 액션 연기를 꽤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또 하셨을 것 같거든요. You must have gone through a lot of training as well.
1: 한 두 달 정도
2: 매일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와 했어요.
0: 액션만
2: 네.
0: 그리고 oh my goodness.
2: 따로 더 그 MMA 코치들 네. 찾아다녀서 네. 더 훈련을 더 늘렸죠.
0: 네. 두 달 동안 그냥 달. 무슨 액션 배우처럼 사셨네요.
2: 저
0: 정말
2: 거의 운동 선수도 운동선수. 그렇게는 네. 안 할 거예요.
0: 그러게요. 와, so for 2 months she trained from 9 a.m. to 12 a.m. And also getting training from MMA athletes, not even sports athletes, professional ones, train like this, like her. I wonder what sort of actions then did you practice?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들을 연습을 하셨나요? 그 기간 동안?
2: 일단 시작은 파주의 액션 스쿨에 가서 거기서 기본기 훈련을 하고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 먹고 점심을 못 먹어요. 근데 그 시간에
0: 그럴 것 같아요.
2: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네. 뭐가 안 먹히고 3시부터 3시쯤 이제 집에 와서 준비하고 다시 5시 6시부터 복싱 훈련 가고 주짓수 훈련하고 와. 그렇게 12시까지
0: Wow, wow. So she would go to this action school in Paju and then train in the morning and have lunch, but she usually couldn't have lunch because the training was so intense. Yeah, she would just end up being like that. She went home, took a rest a little bit, and came back for extra training in the afternoon at 5, did jiu-jitsu, whatnot.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뭐였나요?
2: 가장 힘들었던 네. 훈련이요? 그 진짜
0: 네. 다
2: 그, 네. 그 어느 하나가 더 특별히 힘들다가 아니고 저는 이제 액션이나 MMA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네, 그냥 다 어려웠어요.
0: Yeah, basically everything was so hard for her because it was her first time, MMA, whatnot, and it was just all tough and very intense. And I guess you had to have like some good healthy food to keep your stamina.
1: 체력 보충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음식 주로 챙겨 드셨어요?
2: 일단 먹힐 때는 다 먹었어요.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쵸. 밥을 한 공기를 다 먹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0: 와.
2: 그냥 원 없이 먹었어요.
0: 네.
2: 근데도 네.
0: 활동량이 많으니까
2: 활동량이
0: 아무래도.
2: 너무 많았어요.
0: 네, 네. Wow, so because she was burning so much calories every day through training, she ate just everything that she wanted to eat, basically. Carbs, proteins, whatnot. She wanted to try and cut on those carbs, but because she needed it so much for that extra energy, she just ate everything that she could. All right. Okay, well, that must have been a very tough process. But acting aside, it must have been physically really, really exhausting as well. But what kept you going through that period, though?
1: 연기도 연기지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지쳤을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당시 자신을 버티게 한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2: 이거 못 해내면 다른 것도 못 해낸다의 생각이었어요. 항상 힘든 일들이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0: 아, wow, that's a really strong mindset. 네. So what Jinny said is she thought, if I can't do this, I can't do anything else moving forward. And even if she's struggling and facing a hard time, she doesn't want to give up. and just keep moving forward and in the end achieve it. Just withstand that period is what she said. What a strong mindset.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They say hardship eventually follows and pays off. And your performance in Extreme Job earned you the New Actor of the Year Award in the Martial Arts Action Awards at the first Chungbuk International Martial Arts and Action Film Festival.
1: 고진감래라고 하죠. 극한 직업에서 연기로 제1회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에서 무예 액션 어워드 올해 신인 배우상 수상까지 하셨는데요.
0: How are the applause you received on a runway and the applause you received as an actress after being on screen different?
1: 패션쇼 무대에서 봤던 박수랑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에게 인정받은 배우로서의 박수는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2: 네, 일단 그 무게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고 정말 그동안 6개월 넘는 시간 운동하고 촬영하고 뭐 편집 과정 거쳐서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제 노력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 크기도 다르다고 해야겠죠. 모델일은 네. 좀 즉각적인 피드백이다 보니까
1: 그러게요.
2: 네, 그래서 좀 퀵 넘어가는 느낌이라면 연기 쪽은 좀 호흡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0: Okay, so with being an actress, once you're on screen, it takes quite a while to receive feedback, right? It's a whole 6 months or even longer process of shooting, and you have to wait until the audiences watch the film, and you get the feedback later. But on a runway, you instantly get that reaction and feedback once you're on the runway. So it feels quite different, you know, when you're a model on the runway and an actress on screen when you receive feedback. Well, can I ask you what you did perhaps after this awards ceremony?
1: 수상 당일 시상식 끝나고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기쁨을 누구랑 같이 나누셨나요? 기억나실까요?
2: 제가 그때 다른 작품을 또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네. 뭐 없었어요. 뭐 셀러브레이션 없고 네.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촬영 간 걸로 기억해요.
1: 와, 그냥 일상의 일부처럼 약간
2: 네, 우와 트로피다.
0: 오케이. okay, so she said because she was shooting another film during that time, there wasn't any fancy celebration. She saw the trophy. She was like, wow, a trophy. And then she just fell asleep because she was so tired. All right, so I love that side of her. Anyhow, I feel like she's that stable type of person that is quite trendy these days.
1: 요즘 왜 안정형이라고 하잖아요, 아, 유행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배우님.
2: 네, 안정적이기도 하다가요. 네. 또 바다에 떠다니는 페트병처럼도 살다가요.
1: 아, 그런가요?
2: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 뭔가 감정기복이 덜한 편이실 것 같은데.
2: 아, 이게 또 진짜 스테이블 할 때는 너무 스테이블해서 문제고 또 감정이 막 또 널뛸 때는 또 그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0: All right. I guess she has different sides of her. She may be stable at times, but she may be a little unstable emotionally at times as well. You know what? We'd like to take a listen to your favorite song that might have helped you to withstand all these hard times.
1: 멋진 장면을 위해서 남모르는 곳에서 노력을 해오신 배우님의 마음에 최애 곡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곡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사실
1: 네.
2: 그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건 초보래요.
1: 그래요?
2: 발라드를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고수에 가까워진다.
1: 그렇구나.
2: 근데 발라드를 네. 들었더니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네. 경쾌한 걸 들어도 막 체력적으로 못 따라가는 게 화가 나고 그래서 네. 노래를 안 들었어요.
1: 아, 네.
2: 그 감정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0: Okay, so they say you have to listen to like slow ballad songs when you work out instead of like pump up fast songs. But when she heard these ballad songs, she wouldn't she wasn't able to like get the energy up. So she didn't listen to music at first.
1: 네. 그런데요. 네. 이후에는 들으셨을까요?
2: 이후에는 그냥 가벼운 노래들 그냥 가사 잘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네. 밝은 멜로디나 비트 이런 거는 들어요.
0: 아, okay. And she now listens to like just light, I guess lively upbeat songs. And one of those are 그럼 그중 하나가 어떤 곡일까요?
2: 그중 하나가 비비 비 뭐 요즘 네. 이영지 가수님도 좋아하고요.
0: 아, 네 네.
2: 비비 님도 좋아하고.
0: 아, 비비의 범파 좋아하신다고
2: 네,
0: 그러셨죠? All right. So let's take a listen to Bumpa of BB, one of the favorite songs of actress Jinhee. Do stay tuned and enjoy the song.

0: 감사합니다.
1: We're back! Today on Brunch Club, we're joined by actress 장진희. Now, we'll be opening the second keyword now.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ta-da! Duality. Now, through our next keyword, let's discover some of the different sides of 장진희 beyond the characters that she's played. Now, people may often associate with you with the cold, tough charisma you showed in Extreme Job and Team Bulldog Off-Duty Investigation. 대중들은 배우님을 보면 극한 직업이나 번외 수사에 차갑고 거친 카리스마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But in the drama Private Lives, you showed a completely different side of you, a very warm and dependable problem solver, right? 근데 드라마 사생활에서는 든든하고 또 따뜻한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When you play characters like that, does much of your real personality naturally come through? 이렇게 인간미 넘친 연기를 하실 때 실제 본인의 평소 모습이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편인가요?
2: 사실 사생활의 민정이 캐릭터가 제 성격이랑 진짜 비슷하긴 해요.
1: 역시 네네. 네,
2: 비슷하긴 해요.
1: So Minjeong, the character that she played in Private Lives is very similar to her actual personality. Okay. What side of her, I guess, is similar to her? 민정이 어떤 모습이 조금 닮았나요?
2: 민정이가 친구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1: 네.
2: 그리고 그냥 허당에 네. 푼수에 갑자기 진지할 땐 또 진지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랑 닮았던 것 같아요.
1: Okay. So Minjeong, the character in Private Lives, she really sincerely cares for her friend. She's really goofy. She has, I guess, a really funny and humorous side as well. And I'm sure if the personality of the character that you have to play is similar to your actual character, then it could be a little easier to, I guess, act it out. 이렇게 캐릭터의 성격이랑 실제 성격이 비슷하면 실제로 연기하기가 조금 수월한가요?
2: 아무래도 더 수월했다? 솔직히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민정이가 보여야지 제가 보이면 또 안 되는 거니까.
1: 그렇네요.
2: 그래서 뭐 그래도 너무 무서운 어떤 너무 다른 캐릭터를 할 때 레이어하는 작업에서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좀
1: 네.
2: 있죠.
1: So we could have thought that if the character's personality is quite similar to your own personality, then it would be easier to act it out, right? But she said it's not so much like that because she can't be her when she's playing the character of Minjeong, for example, right? So I guess when she plays a character with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ality from her, she has to go through that layering to understand the character and to be completely someone completely different. Well, when you're, I guess, playing a character that's completely different from you, what sort of work or research would you do to, I guess, interpret the character?
0: 전혀 다른 성격의 캐릭터를 맡으셨을 때 어떤 연구를 하시는 편인가요? 뭐 비슷한 인물을 관찰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등등?
2: 일단 이미지부터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그 사람의 습관이나 뭐 말투는 어떨까, 생활은 어떨까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다 찾아가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감독님이 또 계시니까 감독님이랑 또 상의를 하고 네, 서사가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는데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1: Okay, so first of all, she would imagine the image and think about what sort of talking style this character would have and think about all the detailed aspects of the character. And because they have the producer, right, the director, she would talk with the director to really build this character in her own way. All right, well, off-screen, Jinhee, off-screen, on shows like Running Man and Video Star, viewers loved, you know, your unexpectedly
0: sense of humor, which I'm seeing right now here on Culture Crunch as well. Where does that, I guess, fearlessness, the willingness to completely, I guess, let yourself go on variety shows and on screens come out from? 그게 서와는 또 다르게 예능 런닝맨이나 비디오 스타에서는 허당미 넘치고 또 솔직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셨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늘 예쁘고 멋지게 보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예능이나 현장에서 몸살이지 않고 100%를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솔직함과 대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2: 그냥 그게 저예요.
0: That's her. Simple. It's just her.
2: 그게 저예요.

0: 뭔가 개그 욕심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1: 없진 않은데 없진 않은데 네. 근데 사실 뭐 예능에서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지만 보는 시청자분들이 즐겁게 봐주셨다면 네,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0: 아 오히려 그게 솔직하니까 네, 더 에.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에. Yeah, so she said, of course, she does have that a little bit of greed to just be a humorous sort of character and figure in variety shows, but she's just being herself, honestly, being very authentic. And if she did seem quite goofy or made mistakes on shows like this, but people thought it was funny, then that's all that matters, you know? And I guess that honesty is what comes through as a true charm of her. All right, well, as an actress, you're constantly waiting to be chosen, you know? And sometimes unexpected gaps between projects are unavoidable. And so when you're waiting like this, what routines help you to stay strong mentally? 배우라는 직업은 늘 선택을 기다려야 하고 또 의도치 않은 공백기를 마주하기도 하잖아요. 대본을 기다리는 시간이나 불안함이 찾아올 때 배우 장진이는 일상에서 어떤 루틴으로 멘탈 관리를 하시나요?
1: 일단 공백이 두려울 때가 있고 괜찮을 때가 있어요.
0: 네.
1: 네. 이제 뭔가 계속 희망적인 상황에서 뭐가 잘못되면 그때는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배우라는 직업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죽었는데 네. 진짜 그렇게 죽는 씬을 촬영하고 오면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네,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서 최대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0: All right. Well, it's not easy for her to live a life as an actor because it may not be very healthy for her because she has that gaps in between projects as well. And also, sometimes she stays mentally healthy waiting for the next project, but at times she just can't bear that. And she died as a character in some of the projects that she did. And that itself is mentally quite draining as well. And so you really have to just, you know, find your center and stay strong as an actor to withstand these periods, these gaps. Well, when you don't have a schedule, can you, I guess, tell us about your daily routine that you always do?
2: 스케줄 없는 날에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꼭 이것만은 한다.
1: 걷거나 뛰는 거를 꼭 하려고 하고요. 네. 될 수 있으면 아침에 뭐 7시, 8시쯤에는 하려고 하는데 뭐 그 공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때
0: 하려고 so she, in her empty stomach, she would walk or run if she doesn't have a schedule.
1: 근데 뭐 놓치게 되면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저녁에라도 꼭 걸으려고 노력하고 식사 알람을 해놨어요.
0: 오, 네.
1: 그래서 한
0: 11 for her meals. 네, 언제죠? 네, 네.
1: 11시 반쯤 알람이 울리면 네. 식사를 준비해서 12시에 먹고 뭐 저녁도 알람을 미리 해놓고 그렇게 알람에 맞춰서 뭔가 루틴을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0: 그럼 11시 반 그 12시에 첫 끼 브런치식으로 드시는 네, 거예요? 네. Oh, okay. And she sets alarms for her meals. So she sets an alarm at 11:30 to have her first meal of the day, brunch, at 12 p.m. And she also has an alarm for her dinner as well, so that she can keep a routine sort of life.
2: 지금 이 시간이 첫 끼 하셔야 될 시간인데 저희와 함께 여기 브런치 클럽에 하고 계시네요. 루틴 뭐 얼추 맞는 거죠?
1: 아, 그럼요.
2: 네.
1: 괜찮습니다.
0: All right. So it's time for her to have her brunch right now, but she's joining us here on Brunch Club. I guess she is still keeping her routine. All right. Moving on then. If you could choose, which would you want more? I'm really curious. An intensely emotional romance or a full-on comedy that has everyone crying with laughter?
2: 아, 궁금한데요.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지독한 멜로 그리고 배꼽 잡는 정통 코미디 중 어떤 게 더 욕심나세요? 아, 너무 고민된다.
1: 둘 다 욕심 나는데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맞는 캐릭터들이 다 이미지적으로 너무 세 보이는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보자면 웃긴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실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뭐, 네, 멜로도 해보고 싶고요 아. 코미디도 좋고요
0: So she wants to try both, basically. But because all of her characters, or most of the characters that she played until now, has a really strong image, right? So in order to effectively use that, she would choose the comedy to, I guess, reflect all the sides that she has shown earlier onto that character. But of course, she does want to play a romantic character someday as well. 또 개그 욕심도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코미디도
1: 살짝
0: 네,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All right, yeah, I think she will do really well on one of these full-on comedies.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second question now. Is there a character you absolutely, I guess, want to play at least once then, regardless of the genre? 그럼 장르를 떠나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요?
1: 좋은 엄마 역할 oh, 해보고 싶어요.
0: Wow. Okay, so she wants to play a role as a good mother, is what she said.
2: 예를 들면 어떤 따뜻한 엄마 역할을 네 생각나시는 그 엄마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1: 아 생각나는 엄마 캐릭터는 없고요.
2: 네.
1: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라는 사람은 어. 이런 사랑을 할 것이다 같은 그런 좋은 엄마?
2: 그게 혹시 어떤... 아,
1: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0: 아, 오케이. She wants to play the character of a really, really nice, warm, loving mother who really takes care of her child with So much love,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it's time to open up our last keyword.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It is authenticity. Now, I think the earlier question was a good segue because we talked about her wanting to play the character of a mother, right? And through this third keyword, I'd like to explore another side of you as a strong woman who has built your own life. You shared previously publicly that you're a single mother with a beloved daughter. After opening up about that part of your life, did anything change in the way you felt or, I guess, lived?
2: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단단한 여성으로서 걸어가는 장진희 배우의 내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방송을 통해서 싱글맘으로서 소중한 딸이 있음을 세상에 고백하셨잖아요. 고백 이후 마음이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똑같아요.
0: It's the same. Nothing's different.
1: 똑같아요. 그냥 저 애 열심히 잘 키우고 네. 있었고 근데 단지 이제 제가 조금 그런 방송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냥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애가 있다 그러면 안 믿으셨거든요.
0: 네. 네. No one believed her that she had a daughter.
1: 근데 이제 방송에서 아예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네. 오, 맞네 이렇게 오, 해주시더라고요. 네.
0: After telling the whole world publicly on air that she had a daughter, then people started to believe that she really does have a daughter while they didn't in the past. okay. I think you'll play a good character as a mother because of this. But moving on now to the next question. We talked about how you want to play the character of a mother. right? But people can be really, really interested in other people's lives. And after you officially said that you are a mother of a daughter, there could have been unwanted judgments as well. Do you have a personal mantra, perhaps? Something that you keep to yourself and tell, oh,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 think, like, of your own?
2: 사람들이 참 남의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오지랖이나 시선에 직면했을 때 혹시 속으로 조용히 외치는 나만의 통쾌한 사이다 주문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사실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긴 해요.
0: 네.
1: 근데 물론 뭐 TPO는 맞춰야죠. 네. 예의는 지키되 저는 사실 그런 얘기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질문들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본인의 궁금증을 풀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저의 걱정을 해주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요.
0: So usually she's the type to not be too conscious of what other people think. She wouldn't care much about what others think or how they judge her. And when people ask her questions about her, she interprets whether that question is based on their own curiosity or whether they're really concerned about her to ask that question. So if you do face questions that are just out of curiosity and are being rude, then how do you respond to that?
2: 혹시 그러면 흥미 위주로 이렇게 본인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무례함에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1: 못 들은 척도 하고요.
0: 좋은데요?
1: 이어폰 계속 수시로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왔을 때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0: 너무 현명하고 단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네. 거기서 괜히 제가 잡혀서 모르는 사람한테 에너지 쏟아가면서 그쵸.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나이스한 분들은 저도 나이스하게 다가가죠.
0: 네, 그러게요. 네. So when she does face rude comments out of curiosity like that, she would pretend to have not heard it. She would have like an earphone on, earbuds, whatnot, and pretend, what? Did you say something? That sort of an attitude. And she would just pretend that she couldn't hear or say, oh, I'm sorry, like I can't answer that question. But if she does come across questions that are out of pure concern, then she would answer them really nicely and in a warm manner.
2: 확실히 그 질문이 정말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건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건지 느껴지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1: 그거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 그러니까요.
1: 그런 질문할 때.
2: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가 궁금하다고.
1: 네. 그 사적인 질문일 수도 그쵸? 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본인의 궁금함
2: 그러니까요.
1: 때문에.
0: Yeah, there are rude people out there who just ask rude questions that could be private matters as well, just out of their curiosity. And that's how Jinhee reacts to them, pretends not to have heard it or says sorry to those questions. Well, moving on, there are many people building a life on their own or hesitating to pursue their dreams because of other people's opinions. As someone who has built a strong life through those challenges yourself, what advice would you give them?
2: 홀로 삶을 읽어나가거나 타인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자신의 꿈과 삶을 망설이는 수많은 이들에게 삶을 단단하게 헤쳐온 선배로서 어떤 응원 메시지 건네고 싶으세요?
1: 그 타인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본인의 꿈을 망설이는 거는 저는 혼내고 싶어요.
0: She wants to scold the people who are wondering whether to build their life or dream because of other people's judgments.
1: 남 생각을 왜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건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여지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0: 네.
1: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걸 멈춘다? 네. 시작하지 않는다? 네. 저는 그거는 조금 이해가 힘들어요.
2: 네. 혼나야 된다.
1: 네, 그냥 하세요.
0: All right. Well, if you are hesitating to pursue your dream because of others' judgments and because you're so conscious of what others think, then she says that's a no-no. It's okay to not know the method, how to achieve something that you achieve, want to achieve, but it's because of others' judgments that's getting in the way, then she would scold you and say, just go do it, just go for it, just do it, all right? I feel like Koreans especially, they have the temptation or they have an obsession to really think about normality, you know? And I think people are really conscious of other people's thoughts, you know?
2: 사실 한국이 우리가 집단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성이라는 생각에 많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남의 시선에 의식을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1: 그거 한번 내려놓으면 별거 아니에요.
0: 그쵸, 맞아요. Just let it go once and it's gonna be easy moving forward, all right? Okay, well, thank you for that advice. Now, if you put aside all the roles that you had, actress, mother, and everything else, when you're happiest, or when are you happiest? Simply being you. 배우, 엄마 등 세상이 부른 역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으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젠가요?
1: 요즘은 산책하는 거예요.
0: Okay, going for a walk. 네.
1: 뭐 동행자가 있건 저 혼자 있건 네.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잖아요.
0: 네.
1: 비 오는 날 뛰는 건 너무 좋고요, 여름에.
0: 네.
1: 정말 자유가 느껴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우중런이니까
0: 그러게요.
1: 그런 거 에 거기서 즐기고요. 막 행복 뭐 이런 거 막 크게 찾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꾸준히 하고 싶은 건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네. 걷는 거?
0: All right, well, walking and running in the rain, something you can only do in summer. She feels really free when she runs in the rain. And you don't have to look far for happiness because happiness really is within the everyday life. That is so true. Well, can you name three things, I guess, that makes you happy?
2: 장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딱 세 가지 꼽는다면요?
1: 세 가지?
2: 네.
1: 요리해서요. 아기가 너무 잘 먹어줄 때.
0: When she cooks and her daughter eats it well.
1: 그리고 이제 밥 잘 먹이고 강아지랑 같이 이제 산책 할 때 그때가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0: And when she, after feeding her daughter, they take their dog out for a walk. That's when she feels happiest.
1: 진짜 편한 사람.
0: 네.
1: 진짜 좋아하는 사람. 네. 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놓고 푹신한 이불 안에 있을 때.
0: 아, very detailed. She said after meeting people she's really comfortable with, really likes, and comes back home with the AC on to the fullest, and she's in really comfy blankets. That's when she feels happiest. Very, very simple, but very, very valuable happinesses in life, I guess.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But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ask you your future plans moving forward.
2: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앞으로의 계획이요?
2: 네.
1: 제가 작품, 넷플릭스 작품이 지금 며칠 전에 끝나서요. 이제 제가 살을 좀 많이 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5kg 정도 감량도 해야 되고 머리도 길러야 되고 네 이제 다시 지금 쉬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으니까
0: 네.
1: 그 감사한 루틴들을 이행하며 잘 만들어 가야죠.
0: Okay, so she recently completed a project which is on Netflix, going to be on Netflix as well, and she had to gain 15 kilos because of that. So now, for her new role, she'll have to go on a diet and feel grateful for all the daily routines that she can enjoy and keep a healthy life until she meets the audience again with a new project. Well, thank you so much for lighting up today's studio with your brightness and warmness today. It was such a great 1 hour with you.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솔직하고 밝은 모습으로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It's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1: Welcome back. It's finally the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of course, the main segment is going to be Meet You Up. Let me introduce today's guest right away. Joining us today is Our, the band that sings of hope even through wondering, confusion, frustration, and despair.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죠. 방황과 혼란, 좌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밴드 Our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Alright, welcome to the show. 아니 저희 방송에서 노래를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꼭 한번 뵙고 싶었던 분들이에요. 아, I've been wanting to meet you guys for such a long time. 자 그렇다면 먼저 개인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베이스 박진규입니다.
1: Wow, he's in charge of the bass. His name is Jingyu. And
4: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이회원입니다.
1: Alright, he's the producer. 이회원 and
5: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홍다혜라고 합니다.
1: Her name is Tae, who's in charge of the lead vocalist of this group, and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Our with two R's. 자, 그렇다면 이제 Our 밴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Our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5: 아무 뜻이 없습니다.
1: Oh, wow, wow, wow. Okay, okay. It doesn't have any meaning to it. Well, thank you so much. Then walk us through your career briefly. 그러면 한번 아월이 어떤 활동을 거쳐왔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5: 네, 저희는 2018년도에 데저트라는 싱글 앨범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1: Wow.
5: 그 이후에 1년 후에 I라는 EP로 3부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1: Okay.
5: 그 이후로 켄트. 라는 EP 그리고 최근에 발매한 엔서라는 정규 앨범까지 해서 3부작의 앨범으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I wow. can't answer라는.
1: Interesting. Alright, so they officially made their debut back in 2018 through a single album called Desert. And after a year, they started working on the sequel album, beginning with this EP album called I, followed by the second album called Can't, and the last one, which is the album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oday.

0: today, the full-length album called Answer. And together it forms a perfect sentence that goes, I can't answer. Well, if you guys are excited, don't you worry. We got you covered. We're going to know everything about him tonight.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분.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How did this journey as our begin? 어떻게 시작된 밴드인가요?
1: 저희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에서
0: 그렇게 나왔는데.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네. 대박이네요. 네. Alright, so they first met back in high school. 그래서 어떻게 밴드가 됐나요?
1: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는 별로 친하진 않았고요.
0: 아, 정말요? Okay. Alright, so interestingly, they weren't pretty close with each other back when they were in high school, but
1: 23살쯤에 어떻게 만나게 돼서 저희가 오디션을 보게 돼가지고 회사에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된 팀입니다.
0: Wow, alright, so at the age of 23, they met again to take an audition together, and they got signed under a record label that they're currently signed. It's called MPMG. Well, thank you so much.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23살에 갑자기 모여가지고 우리 오디션 한번 같이 봐볼까?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중심에 있었나요? Who was the mastermind of this group?
1: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okay. 이제 제가 노래를 잘하지도 못하고 베이스를 못 치니까 이제 기억이 나던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뭐 해볼래?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오디션 공고가 떠 있어서 그냥 요거는 한번 보지 뭐 약간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0: Wow. Alright, so what happened was back when Haewon member Lee was working on a song. He was looking for other musicians because he wasn't capable of being a good vocalist and being a good bassist. So he had to find these two. He reached out to these two and decided to take an audition together. That's how it all began. 자, 그렇다면 이제 셋이 이렇게 팀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도 좀 이제 비슷해질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음악 어떤 게 있을까요? So what kind of music are you guys into?
2: 저희는 네. 사실 셋이서 그렇게 음악 취향이 아주 찰떡같이 맞지는 않아요.
0: Interesting. Yes. So they all have different musical taste. 그리고요?
2: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음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0: And because we all have different tastes in music, I believe that's what's making us possible to come up with all these new kind of music.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좀 더 질문을 심화를 해보겠습니다. 진규 씨, 네. 베이시스트로서 네.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음악이 무엇입니까? So as a bassist,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song for you?
3: 베이스 치는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심오한데 네.
0: 네.
3: 그 존 메이어의 okay. LA 라이브 앨범
0: okay, okay.
3: 거기에 피노 팔라디노라는 베이시스트가
0: 레전드죠. 아 나왔다. 그래 그거죠.
3: 그 사람의 네. 플레이가 네. 있는 걸 듣고 네. 그 사람을 다 찾아서 듣는 네. 아마 모든 베이스 친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0: 신이죠 그냥 네. 정말. So, if I were to select an album that I really enjoy, that would be LA Live album by John Mayer. Because if you listen to the album, the bass is played by Pino Palladino, the legendary bassist. 자, 그렇다면 회원님께서는 어떤... 회원님이 맞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1: 맞잖아요, 네. 회원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없는데.
0: I mean, the reason why he's called Member Lee is because if you translate 회원 into English, it literally translates to member. That's why... 자, 그렇다면 회원님께서는 가장 인상 깊게 들으신 음악은 어떤 걸까요?
1: 사실 시작은 네. 저는 넬리라는 국내 밴드가 저의 이런 음악의 시작이지 않았나 싶고요. 최근에는 okay. 일본 밴드들의 음악을 좀 많이 써서 듣는 것 같아요.
0: Alright, so at the beginning of my career, there was NEL, the legendary Korean band that inspired me the most. But nowadays, I started listening to a lot more of Japanese bands. 자, 그렇다면 다혜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도 아무래도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면서 기타를 배우게 된 계기가 린 라바스의 음악을 들었었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분인가요? 멋진
2: 약간 R&B, 솔 okay.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네.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를 하시고 싱어송라이터세요. 영국에서 활동하시 맞죠? 영국. 네. 굉장히 그 첫 번째 데뷔 앨범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아티스트입니다.
0: Alright, so she is currently listening to this musician, a singer-songwriter and a guitarist, an R&B based one, based in England, who made her Hasha debut through her single album. And her name is 이름이 뭐였죠? 다시 한번.
2: 리엔라 하바스입니다.
0: 리엔라 하바스요.
2: 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I gotta listen to that musician. Now I'm curious.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 음악이 서로 취향이 다른데도 함께 모인 아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There's a good news. We have to share that you guys are going to be throwing a concert. 자 이제 콘서트를 갖다가 연다고 하시는데요. 자 이름이 뭔가요? 콘서트의 이름이?
2: 오아시스라는 네. 콘서트 공연을 연달아서 열고 있습니다.
0: Oh, wow. So they've been throwing this show called Oasis and it's going to happen this year as well and it's going to happen on July 26th, right? 7월 26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고라니 특공대라는 곳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So it's going to be held at this venue called 고라니 특공대. 이게 어디에 있는 베뉴인가요?
2: 신촌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0: Wow, great spot. So, it's located in Sinchon area. Once again, the venue is called 고라니 특공대. If you have not done on this day, make sure to get a ticket for yourself and visit this concert. 제가 듣기로 이제 오아시스 콘서트가 이제 다른 콘서트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So, I heard that this concert Oasis is really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concerts. So, could you elaborate a little more?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오아시스는 지금 앞두고 있는 게 세 번째인데요. Okay.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모두 다른 아티스트 분과 협업을 해서 같이 무대를 꾸며가는 그런 공연입니다.
0: Interesting concept. So Oasis is a concert series where our collaborates with a different artist each time, creating opportunities for musical exchange and connections.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분이랑 하시나요? Who are you collabing with this time?
3: 심재현이라는 남성 솔로 아티스트랑
0: 예,
3: 함께합니다.
0: Alright, so a male artist called 심재형.
3: 현.
0: 현.
3: Yeah.
0: Alright, thank you so much. 자, 어쨌거나 이제 데뷔 8주년 벌써 맞이하게 되셨는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So now that you guys are about to welcome your 8th anniversary, how do you guys feel right now? 회원님?
1: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네?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오, 와우.
1: 매년 뭐 이렇게 된 게 돌이켜 보니 네. 뭐 그 정도 됐다.
0: 오.
1: 가끔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막 주년마다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진 않는 것 같아요.
0: 아주 좋아요. So he's like, honestly, I don't really feel anything about 8th anniversary. It's more like me looking back in the past and realize that it's already been 8 years.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 Answer 이야기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앨범 트랙이 정말 많아요. So as I was going through the track list of the full-length album Answer, I noticed there's so many tracks. 이 중에서 한 다섯 곡 정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Can you introduce 5 songs from the track list, please?
2: 진규가.
0: Let's go, 진규!
3: 이번 정규에
0: 네.
3: 제가 작곡으로 참여한 곡이 오. 처음으로 있어갖고 3번 잠수라는 곡이
0: 예.
3: 제가 작곡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아티스트 분인 리제이님께서
0: okay.
3: 같이 이제 협업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로운 곡이 하나 있고요.
0: 네. Alright, so he participated as the composer, co-compose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career with the third track called 잠수, translates to fully submerged, featuring Rijay as a Japanese artist, and he feels very, he finds this song to be very meaningful. 자 그리고요.
3: 그리고 어떤 게 있죠, 다혜 씨?
0: 아 그럼 다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뭐예요, 이 앨범에서?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꼽아보자면
0: 예.
2: 아무래도 타이틀곡인 낭그저 okay.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0: Interesting choice of song. So she chose 낭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It translates to I'm merely mold, made to be rough. But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song is XOX.
2: Yep. 네,
0: okay. Why did you decide to name this song this way? 왜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일까요?
2: 이거는 가사에서 따온 건데
0: okay.
2: 이 곡이 사실 곡의 분위기는 되게 밝은데 약간 비극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

0: 왜냐면 내가 너무 곰팡이 같아서 이 세상에 적응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난 그저 여기 이렇게 잘 녹아들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곡이거든요.
1: Okay, interesting. So the name of the song, the title track, is actually inspired by one of the lines from this song. Despite the song is sounding very festive, it actually contains this tragic story beneath it. It's all about leaving the world, getting ready to leave the world, because I find it real hard to be a part of this world as a mold or as a misfit.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한 곡만 더 소개해 주세요, 회원님.
2: 저는 7번 트랙 내가 쟤를 미워했는지 라는 트랙이
1: 예?
2: 좀 좋은 것 같습니다.
1: 오케이, why?
2: 약간 좀 부들부들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피아노
1: 오케이.
2: 소리도 약간 먹먹하고 약간 잘 쓰지 않는 이런 목관 악기, 클래식 같은 악기들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점이 조금 좋게 들리는 느낌이 소리들이 전반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Very producer-ish type of answer it was. 굉장히 프로듀서 같은 답변이었는데 아주 좋아요. 이런 걸 라디오에서 자주 들을 수 없거든요, 진짜. 회원님 오신 게 다행입니다. So he said, I choose number 7. 내가 쟤를 미워했는지.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song is Did I Hate You? To be his favorite song from the album is because of the overall sonic characteristic. It has this muffled piano sound as well as the brass instrument, which is the instrument that's mostly used in the classical music. And all these instruments combined into this one song is creating this unique sound texture, which is something he fell in love with.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한 곡만 좀 소개를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9번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9번은 어떤 트랙인가요? 이 호키모토 소라라는 분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0: 이분도 일본의
1: 네.
0: 비알리스톡스라는 아티스트, 그룹의 보컬리스트이신데요.
1: 오케이.
0: 홀드마이라는 곡에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1: 네, alright. So it's featured by another Japanese artist whose name is Hokimoto Sora, and she apparently is a part of a group. She's the lead vocalist and decided to take part in the album. Like, how did all this cross-cultural collaboration happen?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콜라보인가요? RJ님이랑 호키모토 소라님 같은.
0: 두분다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인스타로 먼저 연락을 해서 같이 하고 싶다. 그 호키모토 소라라는 분은 남성 그룹의 남성분이시거든요.
1: 네.
0: 저희가 너무 좋아해서 먼저 DM을 보내서 너무 좋아하고 언젠가 같이 작업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받았어요.
1: 오, 대박이다. So, what happened was they actually contacted them through Instagram. They've been long-term fans of the artist. They made an offer and the positive reply came back from them. That's how this collaboration happened.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앨범 작업하시면서 이제 어떤 거에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셨나요? 뭔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Is there any like fun episodes you guys would like to share on air?
2: 신경 쓴 거는
1: 네.
2: 다들 각자의 파트인 것 같아요. 가사 쓰는 다혜는 이 전체 앨범에 대한 서사에 뭔가 집중을 한것 같고, 진규는 베이시스트인 만큼 베이스에 집중을 했을 테고, 저도 이제 뭔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작업에서 그런 어떤 소리를 쓸까요?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요?
1: So we all took part and focused on what we're capable of doing. For instance, Tahe, who was in charge of writing the lyrics, she was solely focusing on that part, and Chingu as his bassist, the he was paying more attention to that part. And as a producer myself, Hwan, he was all busy tidying up the ideas from the members.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벌써 노래 들어볼 시간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It's already time to listen to this song. I mean, we wanted to speak more about their album, but we shall continue the conversation after we come back. 자, 그럼 듣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소국이라는 노래예요.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called 소국, Small Flower. 다혜씨,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좀 뭐에 집중하면 좋으실까요?
0: 이 노래는 좀 힘찬
1: 오케이.
0: 희망을 얘기하는 곡이라서 그 에너지를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Okay, so since this song mainly talks about hope in an energetic manner, I want you guys to focus on that vibe of this song. 자, 그렇다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튜닝도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다시 목도 푸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물도 드셔도 돼요. 마음대로 네. 그냥 해주세요. Guys, you know the drill. Please tell us what you guys think about their live performance during the next song break. And if there's one thing I can absolutely guarantee to all of y'all who's listening, they're good, man. 지금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들 정말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꼭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던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네. 분들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0: 네, 됐습니다.
1: Al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소국 Small Flower live in the studio by Hour. Enjoy!

0: Yoo-hoo! That was Soguk Small Flower by Hour, and I'm seeing so many positive comments about this song. What did I tell you? I told you they're gonna be good. Nika says, that's such an unexpected twist. I'm so happy it's raining. This music hits the spot right now. 비 오는 날과도 너무 잘 어울려서 행복합니다. And Hasty says, what a tone. They got an instrument so unique.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positive feedback, Hasty. 자, 지금 헤이스님이 와, 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in order to create this beautiful sound with their instruments, they literally brought in their entire gears. In this case, it's their pedal boards. 페달까지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연주를 하셨는데 대충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Yeah. Could you guys show us what your pedals looks like? Hasty, I want you to refer to what they have in order to create such a beautiful sound. All right, this is what their pedals look like. 와, 진짜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us your gear list. 진짜 좋네요. 아니, 진규님은 계속 들고 계시는데.
1: 아, 끝나고.
0: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반응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 박수, 박수, 박수. 그리고 무오기님이 헝헝헝 이러시는데 엄청 좋으셨던 거겠죠, 꼭. 자, 무오기님들 포함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꼭 7월 26일에 있을 단독 콘서트 Oasis 3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With that, we a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yes or no 게임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걸 해주시면 되냐면요. 질문을 들으시고 3초 이내에 yes면 yes, no면 no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2: 네.
0: All right.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is next part is that I'm going to start asking them questions and they're going to answer in either yes or no within 3 seconds. The first question is, the title of your latest song is 난 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I'm just a mold made roughly, the official English name being XOX. Do you think that title could also describe the unique charm of each of your members? 자,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난 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인데 이 노래 제목처럼 우리 멤버들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다. Yes or no? In 3, 2, 1, let's go!
3: Yes.
2: No.
0: 자, 두 분이 yes라고 해주시고 이제 회원님만 no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자, 회원님 왜 no라고 하셨나요? Why say no to this?
4: 안 시킬 줄 알았거든요.
0: Come on, 한번 들려주세요.
5: 제가 이런 네. 뭔가 표현하는 걸 잘못하는 네. 것 같습니다.
0: 아, 오케이.
5: 네, 그래서 약간 그냥 이 제목처럼은 아니 못하겠고 아, 네. 그냥 뭘 잘한다 약간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0: 어? 무엇을 잘하시나요?
5: 베이스 잘 치고 노래 잘하겠어.
0: 아, 오케이.
3: I mean,
0: I can't come up with such a creative names for the members, but if I were to come up with them something, I would probably say add something about what they're good at, like 진규, the amazing bass player, or 타해, the amazing vocalist. And what would you call yourself then? 그럼 회원님은 본인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5: 그냥 멤버리 아닐까요?
0: Just member Le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진규씨.
1: 네.
0: 진규씨, 아까 연주하실 때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맑게, 해맑게 아주 밝게 웃으셨어요. So I think it's my first time seeing you smile that big while you were playing the bass. 자, 그 기분 그대로 진규씨를 하나 뭔가 이름을 만들어주신다면 어떤 매력이 있으십니까?
1: 아,
0: 네.
1: 제 자신을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0: 자신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3: 아,
1: 아 네. 인간이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What? 인간이라고.
0: Okay, a human striving to become more like a human. All right, thank you so much. That sounds very deep, by the way. What's that really means? 그 어떤 뜻일까요, 정확히?
1: 좀 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살면서.
0: Alright, so what I meant by that is that I always try to be more nice to people because that's what soothes me or comforts me. Well, thank you so much. 그럼 다혜 씨는요?
3: 제 스스로를 표현한다면 저는 오늘 비가 와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북실북실한 머리를 가진 다혜다.
0: Okay. 와우, 슬슬 여러분들의 MBTI가 궁금해지는 순간들인데. So, 다혜에서 since it rained today, I would like to call myself the fluffy hair 다혜. Well, thank you so much.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Question number two. Is there something you're obsessed with these days? 요즘 내가 집착하는 게 있습니까? In 3, 2, 1, let's go. 빠밤.
1: Yes.
0: Okay. Oh. Yes, yes, and again with a no. Let's go back to you. 회원님.
5: 네.
0: 그러면 뭐 요즘 관심사가 어떤 게 있으세요? 아, 회원님은 그럼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What do you usually enjoy?
5: 제가 네. 원래는 되게 집착하는 게 많았는데.
0: 오케이. Okay.
5: 요즘에는 그냥 다 귀찮아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0: 오.
5: 그걸
0: 쿨하다.
5: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쿨하네요. 그럼 누워 있는 거에 집착하신다.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he said, I used to be obsessed with so many things, but nowadays I started finding them too much of a hassle. So I decided to just give it all away and just lie down on my bed. I guess that's what I'm obsessed at, is what he said. Now on to 진규 씨로 돌아가겠습니다. 진규 씨.
1: 네.
0: 자, 어떤 거에 집착하십니까? What are you obsessed with?
1: 저 제가 카페인에 약한데.
0: Okay.
1: 집에 그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갖고
0: 예.
1: 아침에 먹어야 돼서 일찍 일어나는 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0: Alright, so despite me being a person who's not really good with caffeine, I recently bought this manual espresso machine and I'm in love with using that thing. So because I have to make my own coffee every morning, I stick to waking up really early. That's what I'm obsessed with. And last but no means least, 다혜 씨, 뭐를 집착하십니까?
3: 저는 요즘 스트레칭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요.
0: 오케이. Okay. Stretch as in like yoga, yoga 같이요?
3: 네, 몸을 이렇게 스트레치하는 것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0: Is that a way of you to find your inner peace or something? 약간 내면의 평화를 찾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or is it just for your health?
3: 완전히 그런 건강? 편이에요. 네.
0: Wow, so it's a letter. Well, thank you so much. Alright,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 대답이 되게 궁금했는데. If God could give you one ability, is there a skill you really want to have? 만약 신에게 어떤 능력을 하나 받을 수 있어요. Like for free, 공짜로. 그럼 뭘 받을 수 있지? 가지고 싶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Yes or no in 3, 2, 1, let's go!
5: Oh. Yes!
0: Mr. Mr. Member. All right.
3: 아 재미가 없네.
0: All right.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왠지 회원님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자 진규님 무슨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What ability would you like to have?
1: 저는 그 간 능력을 좀
0: 예
3: 간
1: 간의 그 해독 능력을 좀
0: as in like liver 진짜 간
1: 네.
0: 그래서, okay.
1: 그래서 술이나 카페인을 좀 잘 먹을 수 있는 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So that he could digest the alcoholic stuff more better. Well, thank you so much. 아,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So, do you drink a lot?
1: 아, 술, yeah. 와인은 좋아합니다.
0: Oh, that's very classy.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Alright, 그러면 아니다. 이 방송은 그 술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Alright. 자, 그러면 다혜 씨. 다혜 씨는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What kind of ability would you like to have?
3: 저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스트레칭과 관련이 있는데 좀 유연한 몸을 갖고 싶습니다.
0: Alright. So it's actually related to what I told you guys earlier related to stretching. I would like my body to be a lot more flexible. Well,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합니다. And now on to our final cherry on top, Mr. Hwaewon. Why say no? 지금 너무 막 그냥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으신 건가요? Is there like nothing you really want in your life?
5: 아니요 여기 네. 적혀 있는 걸 봤을 때는 네. 초능력은 제외라고 하셔가지고
0: 아 오케이 그러면 초능력으로 갈게요.
5: 그럼 이거 오늘면 okay. 집으로 갈 수 있는.
0: 와 So teleportation is the ability he would like to have, and that is because 왜일까요?
5: 집에 빨리 가면 좋으니까.
0: Because I want to go back to my home as soon as possible. Well, thank you so much. That was very cute. Now, on to the next one. Is there something you'd really like to say to the fans who love your music? 우리의 노래를 좋아해주는 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3, 2, 1, let go. 빠밤, 빠밤, 빠밤.
3: X.
0: What?
3: 왜냐면, 왜냐면, 이번 앨범에 사실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많이 넣어놨어요. 앨범 소개글에도 그렇고 정말 많이 말을 해서 앨범을 다 들어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제가 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0: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That is mainly because I pretty much shared all the things that I would like to share to the fans through our albums. If you go through our descriptions of the album or the words of every song, then you'll probably know what the message that I'm trying to convey to you is.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노래 들을 준비가 돼버렸어요. Now, it's time for us to listen to another song of ours. And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난 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XOX. 자, 다시.

0: 이 노래 들을 때는 뭐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What would you like us to pay attention to?
1: 이 곡은 아무래도 좀 끝으로 갈수록 okay. 좀 사람이 혼란스러워지고 많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가끔 그 감정선을 따라가시면 좀 이렇게 정신을 놓고 그냥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Oh, all right. So as it heads towards the end of the song, we wanted to like display or convey this chaotic emotion gradually. So the emotional flow is what I want you guys to focus on while listening to the song. With that, 물 안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1: 마시고 있습니다.
0: 아, 괜찮으세요? 네. 두 분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2: 괜찮습니다.
0: 아이고 진규 씨, 네 물을 드셔야죠. 아, 물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편하게. 아 기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I really like the sound of the guitar you're playing. 아니 그럼 한번 다른 코드.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들어보도록 할까요? We're gonna listen to 난 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XOX by Hour live in the studio. Enjoy.

0: 하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1: 아닙니다.
0: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I hope you get better soon. 아이 그리고 두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준규 씨, 회원님
2: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주 멋있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질문 타임이에요. Now we a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your fans. 자 이제 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이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효님의 메시지예요. 아워리들 사랑해. 이번 주 It feels weird to be hearing for, with my voice, right? 제 목소리로 하니까 조금 그렇죠? 이번 정기운 너무 좋아서 진짜 하루 종일 듣고 있어. 이번 주에 하는 오아시스에서 정규곡들 해줄 거라고 기대 중. 히히. 아워리들 항상 건강하고 우리 오래오래 보자. 음악 해줘서 너무 고마워. 약간의 스포나 팬들이 기대해줬으면 좋겠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So this one comes from Hyo_181 and it says I love all the members of OUR. I've been listening to your full-length album on repeat and I'm wishing or looking forward to you guys performing the B-side tracks for the concert Oasis. And the question I would like to ask you is there any spoiler about the concert or something that you want the fans to look forward to about it. 자, 그렇다면 이제 콘서트 스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가 다른 아티스트분이랑 같이 꾸미는 무대이다 보니까 네. 콜라보 무대 준비되어 있고요. 저 또한 서로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트레이드 해가면서 무대를 할 예정이라 그거를 가장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Alright, so the collaborating artist is what you should be looking forward to because we'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musical exchange on the stage.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규곡들을 갖다가 불러주실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규곡들도 해주실 건가요? Are you guys going to be performing the songs included in the full-length album as well?
1: 그럼요.
0: How many? 몇 트랙이요?
1: 대부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Alright. Almost every song.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This next one comes from... Okay. Aneka says, I wonder which song should we listen to first? Is there a specific order they have in mind? 자, 그렇다면 이제 아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추천을 한 곡 해드리자면 어떤 노래로 아워에 이제 입덕을 하면 될까요? 회원님?
2: 다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0: Every song!
2: 그 저희 3부작이니까 네. 그걸 순서대로 들어주시면 그 중에 굉장히 느낌들이 좀 다른 느낌이라 그 중에 하나는 취향이 있지 않으실까?
0: Oh, wow. Alright. So, first off, have a listen to our entire discography and I'm pretty sure you're gonna come across a song that matches your musical taste. So, go through all the albums as in 3 albums they released previously and find your own favorite song. Thank you.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This one comes from 138247. Says, I imagine each of you has a different favorite. Is there an OUR song that you're especially attached to or that means the most to you? 세 분이서 이제 OUR 노래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다르실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씩 자기에게 가장 의미가 깊은 노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준규님.
3: 네. 저는 Birthday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되게 초창기에 냈던 곡인데 저는 곡을 들으면 그 곡이랑 본인 청자의 상황이랑 이렇게 결합되면서 그 곡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곡을 들을 때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그 곡을 가장 애정하는 것 같습니다.
0: Alright, so there's a song called Birthday that we released during our early days, and whenever I listen to this song in a listener perspective, it always brings me back to the past memories.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혜 씨, 괜찮으세요?
1: 뭐? 네.
0: 자, 다혜 씨에게는 어떤 게 가장 의미가 깊으실까요?
1: 저는 이번 정규에 들어있는 전시회라는 곡이 조금 최근에는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0: Oh, so she chose this track from their recent full-length album called 전시회 Exhibition. That's how it translates to English. Then why? 왜일까요?
1: 그 곡이 나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잘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나니까 전부 나니까 다 사랑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해준 곡이어서 가장
0: All right.
1: 좋아합니다.
0: Alright, so since the message of this song, 전시회 exhibition is all about me showing all the sides, even the sides that I did not know I had in me to the public, it made me realize that I also am a person who's looking to be loved by all the people, despite me having these type of different sides to me.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야야야님의 질문이에요. It says, as a group, is there an artist you'd like to collab with? 자, 프로듀서 회원님. 회원님, 어느 분이랑 콜라보하고 싶으실까요? Who would you like to collab with in the future?
2: 콜라보. 네. 저희가 이번에 피처링이 거의 피처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번에 하고 싶었던 분들이랑 다 했어가지고
0: 오케이.
2: 제가 평소에 정말 팬이었어서 사실 하나 이루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생각이 나시는데.
0: Alright, no one at the moment because we already worked with the artist that featured on our recent album and I've been a long-term fan of them so I feel like I already achieved my dream at this moment.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wrap up the show. 자, 이제 끝낼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한마디 마지막 소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괜찮고요.
1: 저희 이번 주 말에 하는 공연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에도 그 이후에도 공연이 계속 연달아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I want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come through to our weekend concert. Once again, the name is Oasis 3, and there's going to be another show next month and another one month after too. So guys, look forward to all those events. With that, we're going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we shall call it a day. It's a track called Utopia by Hour.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Hall, along with the members of Hour, and we shall say bye-bye for now together. 자, 이제 3, 2, 1 하면 빠빠이를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3, 2, 1! Bye-bye! That's how I do it!

0: 지금은 제 원래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1: Yes, so she does get that a lot. She has the unexpected side in her, and this is true her. Like, this is the personality that she has naturally, and she doesn't bite you, so don't be scared. Oh, all right. Well, here on Brunch Club, we've prepared a few keywords, all right? So to explore your acting career as well as life, let's take a look at them. 여기 브런치 클럽에서는 저희가 키워드들을 준비를 했어요. 함께 배우님의 연기와 또 인생에 대해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Ta-da! It is Reset. Now, you debuted as a model in 2002 and spent nearly 20 years in the industry before beginning your acting career in 2017. So I wonder, what made you give up your veteran career to take on this challenge and start a new career in a new field?
2: 2002년이죠. 모델로 데뷔하신 뒤에 거의 20년간 모델로 활동하시다가 2017년에 배우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한 분야의 20년 베테랑이면 모두가 대우해주는 최고참인데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0: 아니 뭐 타이틀을 내려놨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좀 비슷한 장르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물론 굉장히 다른 일이긴 해요. 모델 일이랑 연기는 굉장히 다르지만
1: 네.
0: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1: 그게 답이네요. 네. 하고 싶으니까
0: 그냥 했어요.
1: 네. All right. So she thinks being a model and an actress are quite similar in that they both require you to stand in front of a camera, right? And there wasn't any sort of big motivation or reason behind it. She just wanted to act. And that's how her new career began. All right. Well, what was it about acting then that became such a powerful new dream and goal for you?
2: 그러면 도대체 연기라는 세계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장진이라는 사람에게 목표와 꿈이 된 건지 궁금해요.
0: 아, 이제 사실은 연극을 모델 일을 하기 전에 조금 했었고
1: 아, 네.
0: 그리고 모델 일을 하면서 점점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연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 아.
0: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1: 오, 오케이. So even before she was a model, she actually played as an actor on plays before, stages. And as she was a model, she had opportunities to act as well, this little bit by little bit. And later she thought, you know what, I should start acting in earnest. And that's how it all began. Well, actors have to go through auditions to win roles. That process wasn't easy either, I assume. What was it like for you?
2: 배우들은 또 배역을 맡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잖아요. 이 과정들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네, 쉽지 않아요. 오디션은 항상 쉽지 않은데 어렵죠. 근데 이제 조금 오디션이 긴장이 안 되는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1: 아.
0: 이제야 조금.
1: 네.
0: 아, 네. 잘 준비해서 오디션은 네. 항상 전 거의 평생 오디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All right. Well, yeah, it's not easy getting roles and going on to into auditions. She was a little nervous in the beginning, but now she's starting to become a little less nervous and anxious. Getting used to it, I guess, after going into quite a lot of auditions. And it's going to be her, I guess, job moving forward, like continuously going on these auditions. All right, moving on then. After all that hard work, going through auditions, whatnot, you landed on Extreme Job, that movie. And you really caught the audience's attention as the character Sunhee, the bodyguard of Shin Ha-kyun's character. And you performed the action scenes without
2: a stunt double. 치열한 과정 끝에 영화 극한 직업을 만나셨습니다. 네. 극중 신하균 배우의 보디가드 선희 역할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액션 연기를 대역 없이 실제로

0: 하셨다고요?
1: 대학은 있었고요.
0: 아, 네.
1: 사실 제가 욕심을 많이 냈어요. 제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고난이도 동작들은 아무래도 할수 없으니까, 예,
0: 네.
1: 제가 그런 거는 대학 분들이
0: 아,
1: 해주셨어요. 네.
0: okay. Well, she did have a stunt double. However, it was only the complicated moves that were on the stunt double, and she did as much of the actions alone by herself, because she wanted to. And here we have a cruncher saying, "I remember her on Extreme Job." 우리 크런처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극한직업에서 봤어요라고 해주셨어요. Yeah, that's her. She just gave you that look, that scary, charismatic look. 어쨌든 액션 씬에서 액션 연기를 꽤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또 하셨을 것 같거든요. You must have gone through a lot of training as well.
1: 한두달 정도
0: 네.
1: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0: 와,
1: 했어요.
0: 액션만.
1: 네.
0: Oh
1: 그리고
0: my goodness.
1: 따로 더그 MMA 코치들
0: 네.
1: 찾아다녀서 네. 더
0: 오.
1: 훈련을 더 늘렸죠.
0: 네. 두달 동안
1: 두
0: 그냥
1: 달.
0: 무슨 액션 배우처럼 사셨네요.
1: 저 거의
0: 정말. 네.
1: 운동선수도
0: 운동선수.
1: 그렇게는 안날
0: 네.
1: 거예요.
0: 그러게요. 와, so for 2 months, she trained from 9 a.m. to 12 a.m. And also getting training from MMA athletes, not even sports athletes, professional ones, train like this, like her. I wonder what sort of actions then did you practice?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들을 연습을 하셨나요? 그 기간 동안.
1: 일단 시작은 파주의 액션 스쿨에 가서 거기서 기본기 훈련을 하고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 먹고 점심을 못 먹어요. 근데 그
0: 그럴
1: 시간에
0: 것 같아요.
1: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0: 네.
1: 뭐가 안 먹히고 3시부터 3시쯤 이제 집에 와서 준비하고 다시 5시, 6시부터 복싱 훈련 가고 주짓수 훈련하고 그렇게 12시까지
0: Wow. So she would go to this action school in Paju and then train in the morning and have lunch, but she usually couldn't have lunch because the training was so intense. Yeah, she would just end up being like that. She went home, took a rest a little bit, and came back for extra training in the afternoon at 5, did jiu-jitsu, whatnot.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뭐였나요?
1: 가장
0: 네.
1: 힘들었던 훈련이요? 그 진짜 네.
0: 다.
1: 그 어느 하나가 더 특별히 힘들다가 아니고 저는 이제 액션이나 MMA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0: 네.
1: 네, 그냥 다 어려웠어요.
0: Yeah, basically everything was so hard for her because it was her first time MMA, whatnot, and it was just all tough and very intense. And I guess you had to have like some good healthy food to keep your stamina. 체력 보충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음식 주로 챙겨 드셨어요?
1: 일단 먹힐 때는 다 먹었어요.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드니까
0: 그쵸.
1: 밥을 한 공기를 다 먹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0: 와.
1: 그냥 원 없이 먹었어요.
0: 네.
1: 근데도 네.
0: 활동량이 많으니까
1: 활동량이 너무
0: 아무래도
1: 많았어요.
0: 네. Wow, so because she was burning so much calories every day through training, she ate just everything that she wanted to eat, basically. Carbs, proteins, whatnot. She wanted to try and cut on those carbs, but because she needed it so much for that extra energy, she just ate everything that she could. All right. Okay, well, that must have been a very tough process. But acting aside, it must have been physically really, really exhausting as well. But what kept you going through that period, though? 연기도 연기지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지쳤을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당시 자신을 버티게 한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1: 이거 못 해내면 다른 것도 못 해낸다의 생각이었어요. 항상 힘든 일들이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0: Wow, that's a really strong mindset. 네. So what Jinny said is, she thought, if I can't do this, I can't do anything else moving forward. And even if she's struggling and facing a hard time, she doesn't want to give up and just keep moving forward and in the end achieve it. Just withstand that period is what she said. What a strong mindset.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They say hardship eventually follows and pays off. And your performance in Extreme Job earned you the New Actor of the Year Award in the Martial Arts Action Awards at the first Chungbuk International Martial Arts and Action Film Festival.
2: 고진감래라고 하죠. 극한 직업에서 연기로 제1회 충북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에서 무예 액션 어워드 올해 신인 배우상 수상까지 하셨는데요.
0: How are the applause you received on a runway and the applause you received as an actress after being on screen different?
2: 패션쇼 무대에서 봤던 박수랑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에게 인정받은 배우로서의 박수는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네, 일단 그 무게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고 정말 그동안 6개월 넘는 시간 운동하고 촬영하고 뭐 편집 과정 거쳐서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제 노력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 크기도 다르다고 해야겠죠. 모델 네. 일은 좀 즉각적인 피드백이다 보니까
0: 그러게요.
1: 네, 그래서 좀 퀵 넘어가는 느낌이라면 연기 쪽은 좀 호흡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0: Okay, so with being an actress, once you're on screen, it takes quite a while to receive feedback, right? It's a whole 6 months or even longer process of shooting, and you have to wait until the audiences watch the film, and you get the feedback later. But on a runway, you instantly get that reaction and feedback once you're on the runway. So it feels quite different, you know, when you're a model on the runway and an actress on screen when you receive feedback. Well, can I ask you what you did perhaps after this awards ceremony?
2: 수상 당일 시상식 끝나고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기쁨을 누구랑 같이 나누셨나요? 기억나실까요?
1: 아, 제가 그때 다른 작품을 또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네. 뭐 없었어요. 뭐 셀러브레이션 없고 네.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촬영 간 걸로 기억해요.
0: 와, 그냥 일상의 일부처럼 약간 네,
1: 우와 트로피다.
0: 오케이. okay, so she said because she was shooting another film during that time, there wasn't any fancy celebration. She saw the trophy. She was like, wow, a trophy. And then she just fell asleep because she was so tired. All right, so I love that side of her. Anyhow, I feel like she's that stable type of person that is quite trendy these days.
2: 요즘 왜 안정형이라고 하잖아요. 아, 유행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배우님.
1: 네, 안정적이기도 하다가요. 네. 또 바다에 떠다니는 페트병처럼도 살다가요.
0: 아, 그런가요?
1: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 아, 뭔가 감정 기복이 덜한 편이실 것 같은데.
1: 아, 이게 또 진짜 스테이블 할 때는 너무 스테이블해서 문제고 또 감정이 막 또 널뛸 때는 또 그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0: All right. I guess she has different sides of her. She may be stable at times, but she may be a little unstable emotionally at times as well. You know what? We'd like to take a listen to your favorite song that might have helped you to withstand all these hard times.
2: 멋진 장면을 위해서 남모르는 곳에서 노력을 해오신 배우님의 마음에 최애 곡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곡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사실
0: 네.
1: 그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건 초보래요.
0: 그래요?
1: 발라드를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고수에 가까워진다.
0: 그렇구나.
1: 근데 발라드를 네. 들었더니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네. 경쾌한 걸 들어도 막 체력적으로 못 따라가는 게 화가 나고 그래서 네. 노래를 안 들었어요.
2: 아, 네.
1: 그 감정이 또 이렇게

0: 왔다 갔다 해서.
1: Okay, so they say you have to listen to like slow ballad songs when you work out instead of like pump up fast songs. But when she heard these ballad songs, she wasn't able to like get the energy up. So she didn't listen to music at first.
2: 네, 그런데요. 네. 이후에는 들으셨을까요?
0: 이후에는 그냥 가벼운 노래들 그냥 가사 잘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네. 밝은 멜로디나 비트 이런 거는 들어요.
1: 아, okay. And she now listens to like just light, I guess lively, upbeat songs. And one of those are 그럼 그중 하나가 어떤 곡일까요?
0: 그중 하나가 비비 비 뭐 요즘 네. 이영지 가수님도 좋아하고요.
1: 아, 네 네.
0: 비비 님도 좋아하고.
1: 아. 비비의 범파 좋아하신다고 네, 그러셨죠? All right. So let's take a listen to Bumpa of BB, one of the favorite songs of actress Jinhee. Do stay tuned and enjoy the song.

0: 감사합니다.
1: We're back! Today on Brunch Club, we're joined by actress 장진희. Now, we'll be opening the second keyword now.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ta-da! Duality. Now, through our next keyword, let's discover some of the different sides of 장진희 beyond the characters that she's played. Now, people may often associate with you with the cold, tough charisma you showed in Extreme Job and Team Bulldog Off-Duty Investigation.
2: 대중들은 배우님을 보면 극한 직업이나 번외 수사에 차갑고 거친 카리스마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1: But in the drama Private Lives, you showed a completely different side of you, a very warm and dependable problem solver, right?
2: 근데 드라마 사생활에서는 든든하고 또 따뜻한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 When you play characters like that, does much of your real personality naturally come through?
2: 이렇게 인간미 넘친 연기를 하실 때 실제 본인의 평소 모습이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편인가요?
3: 사실 사생활의 민정이 캐릭터가 제 성격이랑 진짜 비슷하긴 해요.
2: 역시 네네
3: 비슷하긴 해요.
1: So Minjeong, the character that she played in Private Lives, is very similar to her actual personality. Okay. What side of her, I guess, is similar to her?
2: 민정이 어떤 모습이 조금 닮았나요?
3: 민정이가 친구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2: 네.
3: 그리고 그냥 허당에
2: 네.
3: 푼수에 갑자기 진지할 땐 또 진지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랑 닮았던 것 같아요.
1: Oh, okay. So Minjeong, the character in Private Lives, she really sincerely cares for her friend. She's really goofy. She has, I guess, a really funny and humorous side as well. And I'm sure if the personality of the character that you have to play is similar to your actual character, then it could be a little easier to, I guess, act it out.
2: 이렇게 캐릭터의 성격이랑 실제 성격이 비슷하면 실제로 연기하기가 조금 수월한가요?
3: 아무래도 더 수월하다? 솔직히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민정이가 보여야지 제가 보이면 또 안 되는 거니까.
2: 그렇네요.
3: 그래서 뭐 그래도 너무 무서운 어떤 너무 다른 캐릭터를 할 때 레이어하는 작업에서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 아.
3: 정말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좀
2: 네.
3: 있죠.
1: So we could have thought that if the character's personality is quite similar to your own personality, then it would be easier to act it out, right? But she said it's not so much like that because she can't be her when she's playing the character of Minjeong, for example, right? So I guess when she plays a character with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ality from her, she has to go through that layering to understand the character and to be completely someone completely different. Well, when you're, I guess, playing a character that's completely different from you, what sort of work or research would you do to, I guess, interpret the character?
2: 전혀 다른 성격의 캐릭터를 맡으셨을 때 어떤 연구를 하시는 편인가요? 뭐 비슷한 인물을 관찰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3: 일단 이미지부터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그 사람의 습관이나 뭐 말투는 어떨까, 생활은 어떨까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다 찾아가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감독님이 또 계시니까 감독님이랑 또 상의를 하고
2: 네,
3: 서사가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는데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1: Okay, so first of all, she would imagine the image and think about what sort of talking style this character would have and think about all the detailed aspects of the character. And because they have the producer, right, the director, she would talk with the director to really build this character in her own way. All right, well, off-screen, Jinhee, off-screen, on shows like Running Man and Video Star, viewers loved, you know, your unexpectedly goofy side and sense of humor, which I'm seeing right now here on Culture Crunch as well. Where does that, I guess, fearlessness, the willingness to completely, I guess, let yourself go on variety shows and on screens come up from? 그게 서와는 또 다르게 예능 런닝맨이나 비디오 스타에서는 허당미 넘치고 또 솔직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셨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늘 예쁘고 멋지게 보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예능이나 현장에서 몸살이지 않고 100%를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솔직함과 대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3: 그냥 그게 저예요.
1: That's her. Simple. It's just her.
3: 그게 저예요.
1: 아, 뭔가 개그 욕심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3: 없진 않은데. 없진 않은데. 네. 근데 사실 뭐 예능에서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지만 보는 시청자분들이 즐겁게 봐주셨다면 네,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아, 오히려 그게 솔직하니까 네, 더 네.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1: 네. Yeah, so she said, of course, she does have that a little bit of greed to just be a humorous sort of character and figure in variety shows, but she's just being herself, honestly, being very authentic. And if she did seem quite goofy or made mistakes on shows like this, but people thought it was funny, then that's all that matters, you know? And I guess that honesty is what comes through as a true charm of her. All right. Well, as an actress, you're constantly waiting to be chosen, you know? And sometimes unexpected gaps between projects are unavoidable. And so when you're waiting like this, what routines help you to stay strong mentally?
2: 배우라는 직업은 늘 선택을 기다려야 하고 또 의도치 않은 공백기를 마주하기도 하잖아요. 대본을 기다리는 시간이나 불안함이 찾아올 때 배우 장진이는 일상에서 어떤 루틴으로 멘탈 관리를 하시나요?
3: 일단 공백이 두려울 때가 있고 괜찮을 때가 있어요.
2: 네.
3: 네. 이제 뭔가 계속 희망적인 상황에서 뭐가 잘못되면 그때는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배우라는 직업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죽었는데 네. 진짜 그렇게 죽는 씬을 촬영하고 오면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네,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서 최대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1: All right. Well, it's not easy for her to live a life as an actor because it may not be very healthy for her because she has that gaps in between projects as well. And also sometimes she stays mentally healthy waiting for the next project, but at times she just can't bear that. And she died as a character in some of the projects that she did. And that itself is mentally quite draining as well. And so you really have to just, you know, find your center and stay strong as an actor to withstand these periods, these gaps. Well, when you don't have a schedule, can you, I guess, tell us about your daily routine that you always do?
2: 스케줄 없는 날에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꼭 이것만은 한다.
3: 걷거나 뛰는 거를 꼭 하려고 하고요. 네. 될 수 있으면 아침에 뭐 7시, 8시쯤에는 하려고 하는데 뭐 그 공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때
1: 하려고 so she, in her empty stomach, she would walk or run if she doesn't have a schedule.
3: 근데 뭐 놓치게 되면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저녁에라도 꼭 걸으려고 노력하고 식사 알람을 해놨어요.
1: 오, 네.
3: 그래서 한
1: 11시 for her meals. 네, 언제죠? 네, 네.
3: 11시 반쯤 알람이 울리면 네. 식사를 준비해서 12시에 먹고 뭐 저녁도 알람을 미리 해놓고 그렇게 알람에 맞춰서 뭔가 루틴을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2: 그럼 11시 반, 그 12시에 첫끼 브런치식으로 드시는 네, 거예요? 네.
1: Oh, okay. And she sets alarms for her meals. So she sets an alarm at 11:30 to have her first meal of the day, brunch, at 12 p.m. And she also has an alarm for her dinner as well, so that she can keep a routine sort of life. 지금 이 시간이 첫끼 하셔야 될 시간인데 저희와 함께 여기 브런치 클럽에 하고 계시네요. 루틴 뭐 얼추 맞는 거죠?
3: 아,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1: All right. So it's time for her to have her brunch right now, but she's joining us here on Brunch Club. I guess she is still keeping her routine. All right. Moving on then. If you could choose, which would you want more? I'm really curious. An intensely emotional romance or a full-on comedy that has everyone crying with laughter. 아, 궁금한데요.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지독한 멜로 그리고 배꼽 잡는 정통 코미디 중 어떤 게 더 욕심나세요? 아, 너무 고민된다.
3: 둘 다 욕심 나는데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맞는 캐릭터들이 다 이미지적으로 너무 세 보이는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보자면 웃긴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실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뭐, 네, 멜로도 해보고 싶고요 뭐, 코미디도 좋고요
1: So she wants to try both, basically. But because all of her characters, or most of the characters that she played until now, has a really strong image, right? So in order to effectively use that, she would choose the comedy to, I guess, reflect all the sides that she has shown earlier onto that character. But of course, she does want to play a romantic character someday as well. 또 개그 욕심도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코미디도
3: 살짝
1: 네,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All right, yeah, I think she will do really well on one of these full-on comedies.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second question now. Is there a character you absolutely, I guess, want to play at least once then, regardless of the genre?
2: 장르를 떠나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요?
3: 좋은 엄마 역할 해보고 싶어요.
1: Wow. Okay, so she wants to play a role as a good mother, is what she said.
2: 예를 들면 어떤 따뜻한 엄마 역할을 생각나시는 그 엄마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3: 아, 생각나는 엄마 캐릭터는 없고요.
2: 네.
3: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라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것이다 같은 그런 좋은 엄마?
2: 그게 혹시 어떤...
3: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1: 아, 오케이. She wants to play the character of a really, really nice, warm, loving mother who really takes care of her child with so much love,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it's time to open up our last keyword.
2: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1: It is authenticity. Now, I think the earlier question was a good segue because we talked about her wanting to play the character of a mother, right? And through this third keyword, I'd like to explore another side of you as a strong woman who has built your own life. You shared previously publicly that you're a single mother with a beloved daughter. After opening up about that part of your life, did anything change in the way you felt or, I guess, lived?
2: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단단한 여성으로서 걸어가는 장진희 배우의 내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방송을 통해서 싱글맘으로서 소중한 딸이 있음을 세상에 고백하셨잖아요. 고백 이후 마음이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3: 똑같아요.
1: It's the same. Nothing's different.
3: 똑같아요. 그냥 저 애 열심히 잘 키우고 네. 있었고 근데 단지 이제 제가 조금 그런 방송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애가 있다 그러면 안 믿으셨거든요.
1: 네. 네. No one believed her that she 네. had a daughter.
3: 근데 이제 어 맞네 이렇게 오, 해주시더라고요. 네.
1: After telling the whole world publicly on air that she had a daughter, then people started to believe that she really does have a daughter. Well, they didn't

0: in the past. Okay. I think you'll play a good character as a mother because of this. But moving on now to the next question. We talked about how you want to play the character of a mother, right? But people can be really, really interested in other people's lives. And after you officially said that you are a mother of a daughter, there could have been unwanted judgments as well. Do you have a personal mantra, perhaps? Something that you keep to yourself and tell, oh,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 think, like of your own? 사람들이 참 남의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오지랖이나 시선에 직면했을 때 혹시 속으로 조용히 외치는 나만의 통쾌한 사이다 주문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사실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긴 해요.
0: 네.
1: 네, 물론 뭐 TPO는 맞춰야죠. 네, 예의는 지키되 저는 사실 그런 얘기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질문들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이 사람이 본인의 궁금증을 풀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저의 걱정을 해주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요.
0: So usually she's the type to not be too conscious of what other people think. She wouldn't care much about what others think or how they judge her. And when people ask her questions about her, she interprets whether that question is based on their own curiosity or whether they're really concerned about her to ask that question. So if you do face questions that are just out of curiosity and are being rude, then how do you respond to that?
2: 혹시 그러면 흥미 위주로 이렇게 본인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무례함에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1: 못 들은 척도 하고요.
0: 좋은데요?
1: 이어폰 계속 수시로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왔을 때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0: 너무 현명하고 단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거기서 괜히 제가 잡혀서 모르는 사람한테 에너지 쏟아가면서
0: 그쵸.
1: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나이스한 분들은 저도 나이스하게 다가가죠.
0: 네. 그러게요.
1: 네.
0: So when she does face rude comments out of curiosity like that, she would pretend to have not heard it. She would have like an earphone on, earbuds, whatnot, and pretend, what? Did you say something? That sort of an attitude. And she would just pretend that she couldn't hear or say, oh, I'm sorry, like I can't answer that question. But if she does come across questions that are out of pure concern, then she would answer them really nicely and in a warm manner.
2: 확실히 그 질문이 정말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건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건지 느껴지잖아요, 사실.
0: 네.
2: 그죠?
1: 그거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 그니까요.
1: 그런 질문할
2: 네.
1: 때.
2: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가 궁금하다고.
1: 네, 그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2: 그쵸.
1: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의 궁금함 때문에.
0: 그니까요. Yeah, there are rude people out there who just ask rude questions that could be private matters as well, just out of their curiosity. And that's how Jinhee reacts to them, pretends not to have heard it or says sorry to those questions. Well, moving on, there are many people building a life on their own or hesitating to pursue their dreams because of other people's opinions. As someone who has built a strong life through those challenges yourself, what advice would you give them?
2: 홀로 삶을 읽어나가거나 타인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자신의 꿈과 삶을 망설이는 수많은 이들에게 삶을 단단하게 헤쳐온 선배로서 어떤 응원 메시지 건네고 싶으세요?
1: 그 타인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본인의 꿈을 망설이는 거는 저는 혼내고 싶어요.
0: She wants to scold the people who are wondering whether to build their life or dream because of other people's judgments.
1: 남 생각을 왜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건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여지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0: 네.
1: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걸 멈춘다? 네. 시작하지 않는다? 네. 저는 그거는 조금 이해가 힘들어요.
2: 네. 혼나야 된다.
1: 네, 그냥 하세요.
0: All right. Well, if you are hesitating to pursue your dream because of others' judgments and because you're so conscious of what others think, then she says that's a no-no. It's okay to not know the method, how to achieve something that you achieve, want to achieve, but it's because of others' judgments that's getting in the way, then she would scold you and say, just go do it, just go for it, just do it, all right? I feel like Koreans especially, they have the temptation or they have an obsession to really think about normality, you know? And I think people are really conscious of other people's thoughts, you know?
2: 사실 한국이 우리가 집단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성이라는 생각에 많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남의 시선에 의식을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1: 그거 한번 내려놓으면 별거 아니에요.
0: 그쵸, 맞아요. Just let it go once and it's gonna be easy moving forward, all right? Okay, well, thank you for that advice. Now, if you put aside all the roles that you had, actress, mother, and everything else, when you're happiest, or when are you happiest? Simply being you. 배우, 엄마 등 세상이 부른 역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으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젠가요?
1: 요즘은 산책하는 거예요.
0: Okay, going for a walk. 네. 네.
1: 뭐 동행자가 있건 저 혼자 있건 네.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잖아요.
0: 네.
1: 비 오는 날 뛰는 건 너무 좋고요, 여름에.
0: 네.
1: 정말 자유가 느껴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우중런이니까
0: 그러게요.
1: 그런 거 예. 거기서 즐기고요. 막 행복 뭐 이런 거 막 크게 찾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꾸준히 하고 싶은 건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네. 걷는 거?
0: All right, well, walking and running in the rain, something you can only do in summer. She feels really free when she runs in the rain. And you don't have to look far for happiness because happiness really is within the everyday life. That is so true. Well, can you name three things, I guess, that makes you happy?
2: 장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딱 세 가지 꼽는다면요?
1: 세 가지?
2: 네.
1: 요리해서요. 아기가 너무 잘 먹어줄 때.
0: When she cooks and her daughter eats it well.
1: 그리고 이제 밥 잘 먹이고 강아지랑 같이 이제 산책 할 때 그때가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0: And when she, after feeding her daughter, they take their dog out for a walk. That's when she feels happiest.
1: 진짜 편한 사람.
0: 네.
1: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네.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놓고 푹신한 이불 안에 있을 때.
0: 아. Very detailed. She said after meeting people she's really comfortable with, really likes, and comes back home with the AC on to the fullest, and she's in really comfy blankets. That's when she feels happiest. Very, very simple, but very, very valuable happinesses in life, I guess.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But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ask you your future plans moving forward.
2: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앞으로의 계획이요?
2: 네.
1: 제가 작품, 넷플릭스 작품이 지금 며칠 전에 끝나서요. 이제 제가 살을 좀 많이 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5kg 정도 감량도 해야 되고 머리도 길러야 되고 네, 이제 다시 지금 쉬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으니까
0: 네.
1: 그 감사한 루틴들을 이행하며 잘 만들어 가야죠.
0: Okay. So she recently completed a project which is on Netflix, going to be on Netflix as well. And she had to gain 15 kilos because of that. So now for her new role, she'll have to go on a diet and feel grateful for all the daily routines that she can enjoy and keep a healthy life until she meets the audience again with a new project. Well, thank you so much for lighting

0: up today's studio with your brightness and warmness today. It was such a great 1 hour with you.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솔직하고 밝은 모습으로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It's I Like It by Stac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해볼까요?
1: 네.